0: 저를 뛰어! 그만 뛰어!
1: 바람이 안 아프라 하리! 헤이!
2: 上面，咱们在下边，英雄无用武之地。三个洞口，叫鬼子挖开了两个，等着鬼子把地道一间一间全挖完了，咱有天大的本事也施展不开。走，到灶口看看去。
1: 嗯，你离开。